내 시간 지구를 몸파에 우라 피우 아 에이 놓고 아 아마 우라 피 시간 지원 주라 피 우라 산 피 냐메 호 시간 지원 주라 컴 우라 산 미니야 가이 피리 베비 우 피리 우라 산 나 사리 아 We got that again, yeah. Then, mom, we have here, so that that's swimming out. Come home. You will sell us a group as yet a hill of fire. And then, when you have a group, we are here now. Come. Now, we don't have to wait till I'm very you will have a company as you most have. My menu, we are not far from anywhere. You come home. You're from my youth.

0: 보통 야디나 예노 오와하네
1: 헤이 미스터 사우디 오하 원다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우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쿠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아 와스 와데스와 워코무니 프로노 와무라 원은 오베스위 웬이 파우디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쿠니 니아 미니야 쿠쿠와
0: Oh, honey. Obey.